0: 그 프로시아 전화 102 포지션 9립 플러스 180
1: 아사라 102 도키아 프로시 라메 16 레프트 엑스페셜리스 양키 라메 16 레프트 아플로드 자리차 기분에 2라이너 86
0: 그 러닝이 러닝이 16 레프트 아플로드 2라이너 86 전화 1026
1: 아사라 102 제로 바이어스 1투 골프 아라이버 디스테널 멘테 1000
0: 트럼프 골프 어라이벌 디자인 멘텐 11000 샤나 102
1: 예서리 705 스타 라이트링 210
2: 라이트링 210 여서 705
1: 아사라 102 리클레어 디렉터 카시오
0: 리클레어 다이렉트 세계 웨이파인
1: 카시오 차리 알파 시에라 인디아 오스카
0: 카시오 아시아나 102 리클레이더의 카시오
1: 에파 마키아 200 디센드 메인테인 4000
3: 디센드 메인테인 4000 마키아 200

0: 여신여 1379 리크리어 디렉터 코펜 디산으로 메인테인 12000 캔슬 올 리셉션
1: 클리어 디렉터 코펜 플레이스 테이킹 레스트 여신여 1379
0: 여신여 1379 아나 디산으로 메인테인 12000 캔슬 올 리셉션
1: 디산으로 1 2 3 4 캔슬 올 리셉션 여신여 1379

0: 계좌 1103 리버티.
1: 시드 210다. 시티 1103.
0: 계좌 1103 하자 turn right heading 220. maintain 210 north.
1: 맞아요. right heading 220. maintaining correction descent 2000. correction speed maintain speed 210다. 시티 103.
0: 3. 사워카이 00, 플라이 헤딩 340, 벡터 2, 제민, 리스타 맨테인, 6000.
2: 헤딩 340, 레자 벡터, 디센 6000, 사워카 800.

0: 인도네시아 레이저 위클 벡스 코펜 리스라 메인텐 포르 보 1 5 12
1: 벡스 코펜 텐 포르 보 1 5
0: Orange line 93 short, request Venus.
1: Request Venus, 93 short.

0: 인도네시아 레이서 유가이스 맹땡 13,000
1: 113,000
0: Indonesia 80 Direct 560 right, fly heading 010 left out to final approach course, maintain 10,000
2: Heading 010, maintain 10,000, Direct 560 0 8

0: 에어랑콕 3라이즈 탑 레팅 170.
1: 에어랑콕 39 아트. 에어랑콕 2라이즈 탑 레팅
0: 6000.
1: 에어랑콕 208.
0: 도착 101 도착 아프로치 인포메이션 키로 나이트 캐네이스 992 엑스펙터스 양키 라메 16 레프트 아프로치 101 KBS 포크 고 프라이버
1: Tokyo Porsche Oksan 164, main central level 150, meeting kilo.
0: Oksan 164, Tokyo approach runway 16 left, KBS 1, go for arrival.
1: Runway 16 left, swap, go for arrival, Oksan 16.